0: 그러네요, 그러네요. 어디봐!
1: Sertanejo, Sertanejo Classe A. Sertanejo Classe A.